같이 그루강석 겐으로 삼여 마라. 어깨 비수왕을 갚았던 인들이 갚으리 소록한 우비한 구모로 단단히 그는 그룹을 본 바람과 바람 밤모 자천의 멍사 삭기 몬솔 가리 고르토 고르토 자천의 그룹을 쫓아